0: 많은 논란이 나왔었는데 그게 결국에 안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지니까 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결과가 좋지 못한 것도 결과가 좋지 못한 것지만 이게 국민에게 좀 이 결과가 왜 좋지 못했는지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해줄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줄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그냥 단순 사퇴라는 책임으로 이루어져서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2: 据了解，包括韩国队队长孙兴敏在内的其他球员将分批返回韩国，预计将于当地时间7月1号前全部返回。 就在当地时间6月29号结束的美加墨世界杯32强赛中，巴西队2-1绝杀战胜日本队，晋级世界杯16强。在16分之一决赛的这场焦点战中，被外界普遍视为挑战者的日本队是先进球的那一方。佐野海洲第29分钟轰出一脚世界波，日本队甚至将1-0的优势保持到了下半场。一边再战，卡塞米罗头球助巴西扳平比分。 替补登场的马丁内利在补时最后阶段为巴西攻入制胜球。赛后，巴西球迷狂欢庆祝，日本球迷黯然神伤。面对五星巴西，日本队离爆冷还是差了一点。
3: It was really cool. You can tell Japan really fought so hard. They were both fighting with their hearts, and although it was heartbreaking to see them go, Brazil earned it. They worked their butts off to make it work.
4: One word: heartbreaking. Getting, you know, a late minute winner for Brazil. I mean, fair enough to them, but we thought we could pull through. We thought we could maybe take it to extra time, maybe to pens, and maybe that's, you know, the chance for us to go through. But yeah, it's heartbreaking.
2: 8分之1决赛中，巴西队将对阵科特迪瓦队与挪威队之间的胜者。 本届世界杯亚洲赛区名额扩容，却迎来了战绩的滑坡。东亚球队仅日本具备稳定的竞争力，韩国起伏较大。西亚中亚球队整体实力偏弱，新军历练未果，老牌队伍疲软，与欧美、非洲强队的好消息，好消息！全国连锁品牌镜片胶定配眼镜，4项国家标准质修订起草单位，超视力开展眼健康视力普查活动。
5: 镜店就能免费验光，领礼品。看远看近，只需一副超视力，再也不用来回换。
6: 给您推荐我一直在戴的超视力远近一体镜，无论是老花还是老花伴有近视，远视或散光，一副眼镜全解决。
7: 如果您手机屏幕、药屏、小字看不清，请到超视力。
8: 如果您老花镜戴着头晕难受，总是摘来摘去，请到超视力。国家发明专利，超视力远近一体镜，看远看近只需一副近视、老花、远视、散光，一副眼镜全解决。看书、走路、开车、开会，一副眼镜都可以。
9: 超视力远近一体镜是国家发明专利，基于渐变焦设计原理。
10: 超视力远近一体镜是国家发明专利，基于渐变焦设计原理，自上而下分布着不同的看远、看近的度数，所以对于屈光不正、看远摸糊、业务老花、看近也模糊的中老年人，看远看近只需一副眼镜即可解决，再也不用来回换眼镜，非常方便，实用。
11: 现在戴上超视力，主要家务、买菜呀、调好健身操，都是一副眼镜就搞定了。
12: 戴起很清楚，看远看近，看手机、看电视，走路啊、骑摩托车呀、开车呀都没问题。
13: 我觉得很方便的是，还有变色，才能买一件。
14: 很适合我，哎，量身定制的一副眼镜。
15: 近视、老花、看远看近，只需一副超视力。
16: 配镜专线4008002221，骨骼变疏松，腿脚发软。
17: 骨骼变疏松，腰杆没劲，就用腰韧极；骨骼变疏松，腰杆没劲，就用腰韧极；骨骼变疏松，颈肩难受，颈肩难受，就用腰韧极。腰韧极牌三七氨糖骨碎补胶囊。 有三七、葛根、骨碎补，还有氨糖、硫酸软骨素、鱼胶原蛋白、钙，吃一样含七样，不是简单补钙补氨糖，国家发明专利。腿脚发软，腰杆没劲，颈肩难受。